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유.
2: 조상?
1: 아는 건 누구야?
2: 싸우고 봐, 누구야?
1: 그놈이 나니?
2: 싸우자가 갔구나, 가이.
1: 그놈이 자두?
0: 자마하래니? 아는 나카이지? 소마라지?